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호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요즘 근심이 크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생활비에 금리도 계속 오르며 매달 갚아야 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인데요.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4.35%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우선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더 이상의 오름세는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식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달라지고 있는 호주 노동시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선 시드니 영화제 현장에 초청된 다큐멘터리 영화 서울의 밤 감독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복지 알아가기를 통해선 돌봄 분야 직업 교육 과정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6월 16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오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분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G7 정상들이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번에서 의료진 없이 자연출산한 뒤 사망한 여성 사건의 검시 심리가 진행되면서 자연출산의 위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여야가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를 18일에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0: 오늘 첫 소식입니다. G7 정상들이 오늘과 내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동 분쟁의 종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미 전자 서명됐다고 밝혔으며 공식 서명식은 이번 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As you know, they're doing a little hunting for a couple of
0: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다면서 이란이 일부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선박들은 이미 통행을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은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과 이집트, 인도, 케냐, 카타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가 초청국으로 참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군사작전이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해당 합의가 자국 정부의 참여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란 지원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평화협정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활동 종료를 골자로 합니다. 이란의 이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협정을 위반하고 공격할 경우 미국이 협정 위반 행위에

0: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 The US is committed and has a duty to honor its side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0: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이 양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미국 측은 지역 내의 다른 국가나 미국의 동맹국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가 이스라엘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됐던 호주인 11명과 관련해 해당 단체는 일부가 납치와 고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 밤 늦게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스무드 선단 활동가들과 페니웡 외교장관 간의 회의에 연방경찰이 함께 참석하며 시작됐습니다. 시위대 활동가인 제마 오툴 씨는 이번 회의와 그에 따른 조사 착수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방 총리 등 핵심 인사들과의 추가 면담을 연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It was a lot and it was a little over half an hour, but I would like to think that it's just the first of many. We would also like to demand.
0: 오툴 씨는 많은 내용을 다뤘고 30분 조금 넘게 진행됐지만 이것이 앞으로 있을 많은 만남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연방 총리와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호주 시민들이 납치되고 고문을 당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활동가들은 또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당국에 구금 당시 호주인들이 받은 처우를 공개적으로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상노조위원회 ACTU가 현재 상원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노동당 정부의 개편안은 양도소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 정책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졸속으로 의회를 통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CTU 조셉 미첼 부사무총장은 기존의 세제의 구조가 첫 주택 구매자보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It is just unfair that first-time buyers, working people, can come to an auction and they see a property investor sidle up next.
0: 미첼 부사무총장은 첫 주택 구매자들과 서민들이 경매 현장에 참석했을 때 투자자들이 자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등에 업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이런 제도는 부유층에 의해 악용돼 왔고 특히 소득 상위 10%가 양도소득세 혜택의 약 75%를 상위 1%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기준금리를 현행 4.3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던 RBA는 이번 회의에서 네 번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가운데 RBA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범위보다 높고 향후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RBA는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국 소식입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 참여할 위원들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들은 여야가 같은 숫자로 하고 위원장직은 번갈아 한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의 차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갖고 서울과 경기 등 6곳 지역에 선거 무효 소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놓고 당내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이견이 표출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펜싱 선수권 참가를 위해 오늘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인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기장에 진입할 수 없어 급하게 장비를 빌려서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호주의 정책을 뒤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의 소셜미디어 청소년 금지 정책 효과를 참고해서 마련된 것으로 영국 정부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로부터 받는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튜브와 스냅챗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하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게임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도치 않은 약물 관련 사망자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2,000명을 넘었습니다. 약물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페닝턴 연구소가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 1년 만에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페닝턴 연구소의 존 라이언 CEO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호주의 가장 시급한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멜번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자연 출산 후 사망한 여성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검시관 심리에서 여성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트리플 제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30세 웰리스 인플루언서 스테이시 원에켈 씨는 지난 2024년 9월 자택에서 의료진 없이 건강한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성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남편이 응급서비스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상태를 반복하던 웨네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검시 심리에서는 여성의 사인이 산후 출혈로 확인됐으며 보다 이른 의료 개입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연 출산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69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높은 구름 끼겠습니다. 13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번 부분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 14도, 낮 기온 20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겠고 15도에서 22도. 퍼스 오후에 소나기 오겠고 11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15도에서 18도로 많은 비 오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8도, 낮 기온 18도로 대체로 구름 많겠고 호바트 대체로 구름 많고 9도에서 14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고 22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1 second you're enjoying your first day off in forever. Then mid lunch your phone buzzes. A window's been broken at home and you're miles away. In 1 second everything can change. That's why ADT offers security systems with 24/7 monitoring with tech that helps first responders prioritize your emergency. And with the ADT Plus app, you can stay informed and in control of your home from virtually wherever you are. When every second counts, count on ADT. Visit ADT.com to learn more.
2: You shouldn't have to choose between speed, reliability, and value. With Spectrum fiber-powered internet, you get all three for just $40 a month. No contracts, no commitment. Just fast and reliable fiber-powered internet you can count on. Switch today and get it for just $40 a month. Visit spectrum.com/40 for full details. Spectrum Internet is powered by fiber and connected to the premises by coaxial line. Restrictions apply.
3: SBS Audio.
4: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5: 영지 아다리아, 준비하려면
6: SBS Chill.
7: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8: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9: SBS Hindi 우플럽 거라다 해.
10: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4: 익숙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11: sbs.com.au/audio.
4: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0: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1: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가겠는데요. 바로 어제 발매된 라이즈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Do Your Dance 듣고 갑니다.
2: They've been asking for this.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시드니 영화제 소식, 복지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전해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호주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배관공, 목수 등 숙련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분야에선 대학 졸업자 못지않은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 역시 기술인력 양상에

0: 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호주 노동시장을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1: 좋은 대학에 가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같은 공식. 호주 노동시장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배관공, 목수 등 숙련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관련 직종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산업 호황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기술직 수요. 네, 최근 들어 주택건설 확대와 또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일부 사무직 분야에서는 채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경쟁 역시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과 진로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주택건설과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 교육과 견습생 양성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핵심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견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목수 견습 과정 등록자가 9,38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배관공이 5,330명, 전기기사가 4,8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잡스 앤 스킬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기기사와 배관공, 또 목수와 벽돌공 등 건설 관련 18개 기술직 전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장기간의 직업 훈련과 견습 과정을 필요로 하는 숙련 기술직에서 인력난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클레오 닐 연방주택부 장관은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주 사회에서는 대학 학위가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자일스 기술훈련부 장관은 오랫동안 많은 호주인들은 기술직을 차선책으로 여겨왔다면서 이는 현재 호주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경로는 동등한 진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의사와 변호사 또 고위기업 임원 등 많은 고소득 전문직들은 대학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주급은 약 2,376달러, 또 금융보험 서비스 종사자는 약 2,339달러로 건설업 평균 주급 1,958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보다 기술의 희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할수록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의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대학 학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잡스 앤 스킬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과 광업 또 기술직 분야의 일부 직업교육 자격 과정은 졸업 후에 중위소득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인공지능 AI를 꼽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와 자료 분석, 또 컨텐츠 작성 등은 AI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기기사와 배관공, 또 건설 기술자처럼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오래된 건물의 배관 문제를 진단하고 또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여전히 현장의 경험과 물리적 작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 확대와 함께 기술

0: 국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빌더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쉐인 게릿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인력 양성만으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숙련 기술 이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차일스 장관도 정부가 건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면서 건설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에게 기록적인 수준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호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 자체보다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이제는 대학 이름보다 본인이 가진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 AI 시대가 도래해도 기술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3: You shouldn't have to choose between speed, reliability, and value. With Spectrum fiber-powered internet, you get all three for just $40 a month. No contracts, no commitment. Just fast and reliable fiber-powered internet you can count on. Switch today and get it for just $40 a month. Visit spectrum.com/40 for full details. Spectrum internet is powered by fiber and connected to the premises by coaxial line. Restrictions apply.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4: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2: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긴박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이 올해 시드니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시드니 영화제 측은 이 작품을 최고의 스릴러 같은 속도감과 긴장감을 가진 다큐멘터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영화를 본 호주 관객들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김신환 감독, 그리고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5: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6: The Korean citizens were inspiring. I'd like to.
7: 한국 시민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용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MBC PD수첩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서울의 밤이 2026 시드니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김종우, 김신환, 조철영 감독이 제작한 서울의 밤은 한국 관객뿐 아니라 호주 관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네세 무들리 시드니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서울의 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같은 다큐멘터리라고 평가합니다.
8: Because it's such an incredible film. I think it's really when you know we look at
0: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시드니 영화제는 최종 상영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천 편의 영화를 검토하는데요. 서울의 밤은 올해 가장 강렬한 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큐멘터리지만 최고의 스릴러 못지않은 속도감과 긴장감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영화

0: 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영화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주제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참석을 위해 시드니를 찾은 김신환 감독은 이 영화가 스릴러 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실 자체가 스릴러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스릴러 같은 영화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스릴러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현장 자체가 워낙 스릴러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계엄령이라는 거는 정말 과거의 단어였지 현실에서 이게 다시 살아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스릴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포물, 스릴러물. 그러니까 죽은 계엄령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우리 앞에 위협을 하면서 걸어오는 그런 장면들은 마치 좀비물 같이 그런 무서운 그런 스릴러물과 호러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널리스트들이고 다큐멘터리를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예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현실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거칠게 비튼다든가 좀 새롭게 지나치게 재구성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서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좀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벤팅이라기보다는 디스커버링에 가까운 거죠.
0: 무들리 집행위원장 역시 이 영화가 사전에 기획된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 I think it was the fact that the film was made in such an urgent way.
0: 이 영화는 처음부터 계획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저널리스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현대 한국 정치사의 가장 긴박한 순간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김신환 감독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던 장면을 꼽았습니다.
1: 사실 뭐 모든 순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긴박했던 순간들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드는 이 순간 자체가 굉장히 긴박한 순간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을 막는 장면들 또 계엄 이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매우 긴박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거의 슬리퍼를 신고 막 뛰어온 시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막 담을 넘어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서둘러서 전력을 다해서 또 국회로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호주의 관객들 역시 영화의 긴장감을 언급했습니다. 피터 씨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시험받는 현장을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I thought it was an excellent film. It was really revealing about
0: 한국 민주주의가 겪는 압박과 긴장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3: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that
0: 흥미로운 점은 많은 호주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한국 이야기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 It showed me that so much can be done with ordinary people.
5: 평범한 사람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열정을 쏟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3: Well, it just showed me that demonstrates that people are people, and throughout the world we face.
0: 미국, 영국, 유럽, 인도네시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드니 영화제 측도 이 작품을 단순한 한국 정치 다큐멘터리로 보지 않습니다. 무들리 위원장은 비록 이 영화가 한국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울림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 I think it's relevant for all audiences around the world in all democracies. I think it
0: 이 영화는 호주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의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0: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1: 김신환 감독은 해외 상영을 통해서 뜻밖의 사실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한국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결국 자신이 사는 나라의 현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0: 또 해외 관객분들은 정말 자기 나라의 문제를 많이 이걸 보면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한국 문제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관객분들은 파시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그런 좀 갈등이라든가 억압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또 미국 관객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당면한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로서 한번 겪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모두 자기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 같았어요.
1: 2024년 12월 서울의 밤에 벌어진 이야기. 하지만 시드니 영화제 관객들에게 서울의 밤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세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다큐멘터리 영화 서울의 밤 감독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밤, 호주에서 영화로 되살아났는데요. 관객들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자국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영화가 됐습니다. 한국의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 호주에서 큰 울림을 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리센네의 러브 어택 듣고 복지하러 가기로 이어갑니다.

0: Out here, if you're doing nothing, you're doing everything right. Though on a cruise with Norwegian, even if you're doing nothing, you're still basking in the warm sun, enjoying the peaceful ocean waves. You're breathing. Don't forget about breathing. Definitely need to be breathing. So you get to do nothing or everything, but you still need to be breathing. It's like really important.
1: Experience the difference with cruises to Alaska, the Caribbean, and Europe. Norwegian Cruise Line. It's different out here. Visit NCL.com, call your travel advisor, or 1-888-NCL-CRUISE. Norwegian Cruise Line ships registry, the Bahamas and USA.
2: One second, you're enjoying your first day off in forever. Then, mid-lunch, your phone buzzes. A window's been broken at home, and you're miles away. In one second, everything can change. That's why ADT offers security systems with 24/7 monitoring, with tech that helps first responders prioritize your emergency. And with the ADT Plus app, you can stay informed and in control of your home from virtually wherever you are. When every second counts, count on ADT. Visit ADT.com to learn more.
3: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4: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 복지 알아가기입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선 에이지드 케어와 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 돌봄 분야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격증 과정에 등록하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광고 내용과 실제 교육 과정이 다르거나 실습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복지 알아가기에선 돌봄 분야 직업교육 과정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지서비스기관 카스와 함께 짚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는 노인 돌봄과 장애인 지원 분야 직업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정은 광고 내용과 실제 교육 과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자격증 과정을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기관 선택 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스의 정착 서비스 담당 애니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카스케어의 애니지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 최근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에이지 케어, 또 디세빌리티 서포트 같은 직업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시기에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5: 네,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에이지드 케어, 디서빌리티 서포트, 차일드 케어,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주권 취득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직업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4: 네. 이 굉장히 호주에서는 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확실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5: 네.
4: 그렇다면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서티스리나 디플로마 네. 이런 과정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5: 네.
4: 실제로 이런 과정은 어떤 건가요?
5: 네, 가장 대표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Certificate 3 in Individual Support는 네. 에이지드 케어나 디서빌리티 서포트 분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 공인 자격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공인 교육기관에서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교육기간과 최소 12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네. 6개월에서 12개월이면은 네. 긴 기간인데
5: 네.
4: 제가 어떤 광고에서 보기에는 3개월 만에 완성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보이거든요.
5: 네.

0: 네, 이 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일부 광고에서 그런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 수업, 과제 평가, 그리고 현장 실습이 모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개인 상황이나 교육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0: 네.
1: 등록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제 수업 기간, 실습 시간, 출석 요건, 영어 수준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특히 돌봄 서비스 분야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직업인 만큼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나 쉽게 자격 취득만 강조하는 광고는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에이지 케어도 그렇고 장애 지원 서비스도 그렇고요.
1: 네.
0: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1: 네.
0: 3개월 만에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쉽지 않기도 하고요.
1: 네.
0: 그렇다면 호주 정부나 또 교육 규제 기관에서도 이런 과장 광고 같은 것에 어떤 경고가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직업 교육 품질 규제 기관인 ASQA,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에서는 부실 교육 기관과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수업 없음, 시험 없음, 100% 합격 보장, 며칠
0: 아.
1: 만에 자격 취득 같은 문구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광고 문구보다는 실제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 실습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네.
1: 네.
0: 실습 없음이요.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되겠군요. 실제로 이렇게 부실 교육기관 문제로 자격이 인정되지가 않거나 뭐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부 직업 교육기관들이 부실 교육이나 부적절한 평가, 실습 부족 등의 문제로 정부 조사를 받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미 발급된 자격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한 데이케어 운영자의 경우에 과거 수료했던 교육기관이 정부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면서
0: 네.
1: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시 과정을 이수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단순히 빨리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교육기관의 신뢰도와 교육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0: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런 부실 교육기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교육을 받는 분들이군요. 꼼꼼히 좀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기관이 정부 등록 기관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1: 네, 매우 중요한데요. 호주에서는 공식 직업 교육 기관을 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정부 공식 사이트인 training.gov.au에서 교육 기관 등록 여부나 과정의 코드, 국가 공인 자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네.
1: 또한 myskills.gov.au 사이트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공공교육기관이다 하면 테이프가 있잖아요. 테이프랑 이런 민간 교육기관 사이에도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나요?
1: 네, 테이프의 경우에는 정부 기반의 공공교육기관으로 교육과 평가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0: 네.
1: 또 실습 지원이나 학생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직업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네.
1: 물론 민간 교육기관 중에도 우수한 곳이 많지만 등록하시기 전에 정부 등록 여부, 실습 지원, 학생 후기, 추가 비용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실제로는 실습이 가장 큰 현실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등록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실제로 실습 기관을 누가 연결해 주는지, 실습 지원이 가능한지, 영어 소통이 가능한 환경인지, 현장 지도가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네.
1: 실제로 커뮤니티 서비스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던 한 학생분이 온라인 수업은 모두 진행을 했지만 실습 기관을 구하지 못해서 수료 자체가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고요. 결국 여러 기관을 알아보다가 카스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가 실습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만큼 실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한인

0: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1: 네.
0: 영어잖아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영어 소통 능력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1: 네,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지드 케어나 디서빌리티 서포트 분야에서는 기록 작성, 약물 관련 전달 사항, 응급 상황 대응, 가족과의 소통, 동료 직업과의 협업 등이 영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인데요.
0: 네.
1: 일부 과정에서 한국어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실습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이해하거나 서류 작성, 그리고 또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기 전에 실제 수업할 때 필요한 언어와 취업 후에 필요한 영어 수준을 확인하셔서 현실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이 카스 같은 커뮤니티 기관에서 진행하는 코스에선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죠?
1: 네. 저희 카스 같은 커뮤니티 기관에서는 단순히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는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공감과 배려, 팀워크, 기본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해서요. 실제 서비스 기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험과 실습 기회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실제 현장에서는 그 자격증 자체보다도 경험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다.
1: 네.
0: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직업 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인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직업 교육 과정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력과 전반적인 생활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기 전에 정부 등록 여부, 실제 과정의 기간, 실습을 지원하는지의 여부, 영어 요구 수준, 그리고 추가 비용, 실제 취업할 때 필요한 현실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짧은 기간, 쉬운 취업 같은 광고 문구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현장에 적합한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결국 더 안정적인 취업과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육기관 정부 등록 여부 그리고 실제 교육이나 실습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카스의 애니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4: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달라지고 있는 호주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시드니 영화제 현장에 초청된 서울의 밤 감독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 현장 분위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알아가기를 통해 돌봄 분야 직업교육 과정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